어떤 기분도 있어요. In your one year band, be quick. 생각, 기아와. In quick, 아오약. In timis, 아소, 빛라야. 또 친인 매트. In chok. 니녹, 라마티. 닉마티. 닉, 닉, 이라미키. Nitlacopoya in Yowal Nepantli in Tlimisli Nichok Nignotlamati Nigmati Nehua Tosh Nehua Tmetzli Nehua Yowal Nepantli.